0: 역시 아니에요. 그 에글레시아인지 엔토리 꼴찌. 몰라. 엔토리 지가 에글레시아
1: 맨마트. 아니야. 아, 그래. 지금 한 영토리 지금 맞다. 지금 미치겠어. 꼴찌.